0: 개그 FM.
1: 하이요.
2: 살롬이 레이나. Silvestre, mi hermano. Silvestre, otro. Vamos a ver.